너는 무와이너 주모한 그때모 연할몸은 이알로야 너는 무와인 주모한 그때모 연할몸은 이알로야 여우 비아티우멘 비거 비역 비아멘 비거 너는 몸 우와이너 주모한 그때모 몸은 이알로야 하! 으이! 하! 하! 하!

0: tại hội nghị Ban chấp hành Trung ương Đảng khóa 13 diễn ra vào thượng tuần tháng 1 năm 2025, Trung ương thống nhất tinh gọn bộ máy chính phủ, giảm từ 18 bộ và 4 cơ quan ngang bộ xuống còn 14 bộ và 3 cơ quan ngang bộ, 8 cơ quan thuộc chính phủ xuống còn 5 cơ quan trực thuộc. Chính phủ không duy trì mô hình tổng cục và tổ chức tương đương thuộc bộ, ngành. Các cục, vụ có nhiệm vụ liên thông, gắn kết thành một đầu mối, không còn phòng trong vụ. Tổng Bí thư Tô Lâm thừa nhận, đây là vấn đề rất khó vì khi tiến hành tinh gọn bộ máy sẽ liên quan đến tâm tư, tình cảm, nguyện vọng và đụng chạm tới lợi ích của một số cá nhân, tổ chức. Trong đợt tinh gọn bộ máy này, theo ước tính của chính phủ, sẽ có ít nhất 100.000 người bị ảnh hưởng và ngân sách nhà nước sẽ phải chi 130.000 tỷ để giải quyết chế độ cho những người bị mất việc. Riêng với ngành công an, khi trao đổi với báo chí trong nước về phương án sắp xếp, tinh gọn tổ chức bộ máy của chính phủ vào đầu tháng 12 năm 2024, Bộ trưởng Bộ Nội vụ Phạm Thị Thanh Trà nói rõ, Bộ Công an và Bộ Quốc phòng không thuộc diện phải tinh gọn. Tuy nhiên, một tháng sau, tại Hội nghị Trung ương khóa 13, Tổng Bí thư Tô Lâm cho biết sẽ tinh gọn tổ chức bộ máy công an theo mô hình 3 cấp là bộ, tỉnh và xã, bỏ đi cấp huyện. Báo chí nhà nước lập tức đăng tải một loạt bài báo ca ngợi việc tinh giản nhân sự ngành công an như Bộ Công an tiên phong đi đầu trong đổi mới sắp xếp bộ máy tinh gọn, hiệu lực, hiệu quả. Bộ Công an gương mẫu đi đầu tinh gọn bộ máy, điều động lực lượng công an chính quy, tinh giản và giảm biên chế, tinh gọn bộ máy, cuộc cách mạng lớn của Bộ Công an. Dư luận cho rằng, dù không biết số lượng công an cấp huyện là bao nhiêu, nhưng xóa bỏ cấp nào thì cũng tiết kiệm được một lượng lớn ngân sách nhà nước. Hơn nữa, khi đất nước đang trong thời bình, người dân không ai được sở hữu súng, thì việc duy trì một lực lượng công an phủ từ cấp cơ sở lên cấp trung ương là không cần thiết. Ngày vui ngắn chẳng tày gang. Chỉ vài tuần sau phát biểu của ông Tô Lâm, truyền thông nhà nước cho hay Công an Hà Nội sẽ tiếp nhận công an cấp huyện về các phòng. Điều đó có nghĩa là công an cấp huyện không nằm trong số những người bị ảnh hưởng khi tinh gọn bộ máy. Giáo sư Carl Thayer nhận định sự việc với RFP qua email hôm 11 tháng 2 năm 2025.
1: Tóm lại, lực lượng công an cấp huyện sẽ tiếp tục hoạt động cho đến khi Quốc hội thông qua luật cho phép cơ cấu tổ chức mới của Chính phủ và Bộ Công an ban hành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ề cơ cấu tổ chức mới, trong đó có việc giải thể lực lượng công an cấp huyện.
0: Theo một loạt bài viết về việc tinh gọn bộ máy công an trên báo chí nhà nước, ngành công an đã thực hiện giải thể 6 tổng cục, giảm 55 đơn vị cấp cục và gần 300 đơn vị cấp phòng, hơn 1.200 đơn vị cấp đội. Số nhân sự giảm tương ứng là 172 người lãnh đạo cấp cục, hơn 1.500 người lãnh đạo cấp phòng, huyện và hơn 2.300 người lãnh đạo cấp đội. Đáng chú ý, tất cả số người này được tái bố trí đảm nhiệm các chức danh công an phường, xã, thay vì bị mất việc như công viên chức ở các bộ ngành khác.
2: Bản chất của tinh giản bộ máy nó là nó xóa bỏ cái cấp trung gian, cấp quận không còn nữa, quận huyện không còn nữa, mà nó sẽ là sắp xếp bố trí lên sở, lên phòng, lên thành phố, công an thành phố. Và một số thì sẽ tăng cường cho xã và phường là cái cấp cơ sở sát gần dân. Sau khi có cái tinh giản bộ máy thu gọn lại như thế này, thì cái việc bộ máy thì coi như gần như vẫn cứ nguyên với đầy đủ cơ cấu là trưởng phó công an xã, thậm chí còn nhiều hơn nữa, tăng cường cho mỗi xã mỗi phường còn nhiều hơn nữa. Hiện nay người ta phải tăng cường bảo vệ thể chế, bảo vệ chế độ chính trị, bảo vệ đảng, nhưng sao mà giảm được?
0: Nhà báo Nguyễn Khắc Toàn nhận định với RFA, nhân sự được điều chuyển từ chỗ này qua chỗ khác khi tinh gọn bộ máy có lẽ chỉ có ở ngành công an. Công an huyện được đưa lên thành phố hay đưa xuống xã đều ngốn ngân sách nhà nước. Bảng lương công an xã 2025 cho thấy mức lương của cấp trung tá là 15.444.000 đồng một tháng và mức lương cấp hạ sĩ là 7.488.000 đồng một tháng. Chưa kể Bộ Công an trích lại 85% tiền xử phạt giao thông hoặc trích lại 30% số tiền bán bản số đẹp của xe cơ giới các loại. Tinh gọn tổ chức bộ máy của hệ thống chính trị Việt Nam được ông Nguyễn Phú Trọng thừa nhận từ nhiều năm trước là không dễ dàng thực hiện. Phát biểu khai mạc hội nghị lần thứ 6 Ban chấp hành Trung ương Đảng khóa 12 tại Hà Nội hôm 4 tháng 10 năm 2017, ông Trọng nói, đây là vấn đề lớn, rất quan trọng nhưng cũng rất khó, rất phức tạp và nhạy cảm. Đến hôm nay, ông Tô Lâm được coi là người mạnh mẽ trong việc tinh gọn bộ máy tổ chức chính phủ. Trong tuyên bố mới nhất hôm 13 tháng 2, Tổng Bí thư Tô Lâm nhấn mạnh việc tinh gọn bộ máy không thể trì hoãn và phải thực hiện trước Đại hội 14. Với cách tinh gọn bộ máy khiến cả 100.000 công nhân, viên chức bị ảnh hưởng mà lực lượng công an không hề sức mẻ thì liệu người dân có hài lòng hay không? Một người dân ở Hà Nội yêu cầu ẩn danh vì lý do an toàn. cho việc tinh gọn bộ máy công an chỉ là hình thức mị dân, chứ thực sự số lượng công an không ít đi.
2: Em thấy là nó không công bằng. Cái nó chỉ là biến mạng lõa để lợi hành dân thôi. Cái người dân người ta cũng nghĩ là ngày nào cũng giảm như thế, mà công an nó cũng làm như thế. Tiết kiệm được hình thức mị dân để người dân người ta không biết. Bên cảnh sát giao thông thì họ cũng giảm bớt đi. Xong rồi ngày xưa là nó 10 thì bây giờ chỉ còn có 4 rồi. Nó không thay đổi chuyện. Thành đập trên tất cả những cái đội mà trưởng như nó ghi là xung kích, rồi là đội tự vệ, rồi là các thứ mà nó không biết.
3: This is CHMB AM 1320 Vancouver.
4: 밴쿠버 프레이저항만 정이 오는 8월 29일 토요일 캐나다 플레이스에서 연례 폴데이를 개최합니다. 캐나다 무역을 움직이는 해운 산업의 역할을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라이브 공연과 체험형 전시, 해양시연, 해운산업 진로탐색 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즐길거리가 마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canadaplace.ca/4day에서 확인하세요.
5: 듣고 있나요? 라디오 6.
6: 지친 그대, 꿈을 꾸어요. 여기는 라디오 6입니다.
7: 오늘은 이번 주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리고 미국 조지아대 명예교수인 박한식 교수의 통일교육에 대한 강의를 보내드립니다. 강의 주제는 통일교육,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입니다.
8: 안녕하십니까? 유아진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BC주 전역에서 그치지 않고 있는 대형 산불 연기가 메트로 밴쿠버 등 도심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쁜 도시 상위 10곳을 모두 BC주 지역이 차지하는 등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글로벌 대기질 분석업체 IQ에어의 측정 결과 밴쿠버의 대기질 지수가 위험 수준으로 조사됐으며 BC 내륙 및 주변 도시 상황은 이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캐나다 내 대기오염 상위 10개 지역을 BC주가 모두 휩쓴 가운데 톰슨 지역의 대기질 지수 수치 역시 무려 899까지 치솟으며 위험 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표적 대기오염 발생지인 포틀랜드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칠리왁과 호프 등 주요 지역 역시 심각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번 대기질 악화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원한 대형 산불 연기가 프레이저 밸리와 메트로 밴쿠버로 밀려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BC주 전역에는 약 120건의 산불이 진행 중이며 하루 평균 8건의 신규 산불이 추가되는 등 산불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메트로 밴쿠버 광역지구는 대기질 건강지수를 매우 높은 단계로 부여하고 밴쿠버, 버나비, 랭리, 서리 등 관내 주요 지자체 주민들에게 야외 활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밴쿠버시 역시 초미세먼지 피해 최소화를 강조하며 가정 내 공기 정화가 어려울 경우 도서관이나 커뮤니티 센터 등 깨끗한 공기가 제공되는 공공 대피시설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산불 연기는 바람과 기온에 따라 농도가 기습적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당분간 외출을 줄이시고 업데이트되는 대기질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10월 17일 치러지는 밴쿠버 시장 선거를 앞두고 현직인 켄심 시장이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컴퍼니에 따르면 지지 후보를 결정한 유권자 중 30%가 현직인 ABC 밴쿠버의 켄심 시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뒤를 이어 밴쿠버 리버럴의 카리말람 후보와 녹색당의 피트 프라이 현시 의원이 각각 19%로 공동 2위를 기록했으며 팀의 콜린 하드윅 전 시 의원이 14%로 뒤를 이었습니다. 주거 형태별로는 주택 소유자의 28%가 켄심 시장을 지지한 반면 임차인 계층에서는 카리말람과 피트 프라이 후보가 켄심 시장과 대등하거나 더 높은 지지를 받아 극명한 대비를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의 핵심 변수는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유권자의 26%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수많은 후보가 난립한 다자구도 특성상 과반 확보 없이 약 33%의 지지만으로도 시장 당선자가 나올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최근 시의회에서 표결로 부결된 켄심 시장 측의 저층 고밀개발 정책 빌리지 플랜에 대해서는 취지를 상세히 설명한 후 실시한 조사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57%로 나타나 반대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현재 녹색당과 원시티, 코프 등 진보 성향 야당들이 시의원 표 분산 방지에 합의한 가운데 오는 9월 11일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두고 후보 단일화 여부가 선거 판도를 흔들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밴쿠버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 재개발 사업지인 리틀 마운틴에서 첫 번째 시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이 공식 개장했습니다. 당초 약속보다 16년 이상 지연된 끝에 들어선 첫 결실이지만 기존 주민들의 이주 문제와 민간개발사에 제공된 파격적인 무이자 대출 특혜 논란 등 장기간 쌓여온 갈등의 골은 깊습니다. 밴쿠버시와 머스퀘엄 원주민 대표 등 지역사회 관계자들은 최근 리틀마운틴 재개발 부지에 들어선 6층 규모의 첫 시소유 공공임대주택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건물은 원룸부터 3베드룸까지 총 48가구로 구성되며 이 중 3가구는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개선주택으로 마련됐습니다. 전체 48가구 중 10가구는 소득보조 수급자를 위한 최저임대료가 적용되며 14가구는 BC하우징 소득기준에 맞춘 저소득층용, 나머지 24가구는 시세보다 10%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돼 올해 안 입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켄심 밴쿠버 시장은 이번 공급에 대해 시의회의 결단력 있는 추진 결과라며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철거 당시부터 활동해온 데이비드 처드노브스키 전 BC주 주의원은 당시 700여 명의 공공주택 주민들이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전 복귀를 약속받고 쫓겨났지만 2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미 타지역으로 흩어져 돌아올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개발을 맡은 홀본 그룹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홀본은 2008년 부지 매입 당시 주정부로부터 2억 1,100만 달러 상당의 무이자 대출 및 8,800 달러 저리 대출을 지원받았음에도 공사를 수차례 지연시켰고 대금 완납조차 지연돼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시 당국이 최근 다운타운 재개발 계획을 포함해 홀본의 타 대형 프로젝트를 승인한 것을 두고 주택난 해소를 위한 실용적 접근이라는 지자체의 입장과 무책임한 개발사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주요 방송 등 언론을 통해 유명 금융 전문가로 활동해온 피터 슈이스키와 그의 투자 자문 업체가 대규모 폰지 사기 및 증권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BC증권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들 업체와 대표에 대한 거래 금지 및 홍보 제한 임시 제재 조치를 연장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BC증권위원회는 피터 슈이스키와 그가 설립한 에브리싱 파이낸셜 그룹 그리고 계열사인 에브리싱 파이낸셜 컨설턴츠에 대한 임시 거래 정지 명령을 연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증권위원회 조사 결과 최소 보장 수익률을 명시한 총 32건, 약 950만 달러 규모의 투자 계약이 확보됐습니다. 그러나 전직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해당 상품의 실제 기반이 되는 투자 자산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회사의 재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현재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상환금을 감당할 자산조차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신규 투자자의 예치금이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로 지급된 전형적인 돌려막기, 즉 폰지 사기 사례 4건이 확인됐으며 투자금이 회사 계좌와 섞여 오용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포트폴리오 관리 회사 직원과 해당 업체 전직 직원이 증권위원회 내부 고발 부서에 제보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는데 피터 슈이스키는 그동안 CTV 등 전국 방송에 출연하며 저명한 자문가로 인지도를 쌓아온 인물이어서 금융권과 일반 투자자 사회에 주는 충격이 더욱 크게 일고 있습니다. 증권위원회는 원금과 고수익이 동시에 보장된다는 투자 상품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BC주에서 정신건강시설에 비자발적으로 입원한 환자들에게 동의 없이 치료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 조항이 캐나다 헌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환자가 입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치료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다고 단정짓는 것은 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C 대법원 로렌 블레이크 판사는 캐나다 장애인협의회가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자발적 입원 환자에게 적용되어온 간주동의 그리고 강제치료 관련 법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간주동의란 비자발적 입원 조치가 내려진 환자는 자신의 치료에 이미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정신건강시설 책임자가 환자의 의사나 별도의 능력평가 없이 임의로 치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블레이크 판사는 이 제도가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과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와 법 앞에 평등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정부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 내에 헌법 기준에 맞춘 새로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을 이끈 케빈 러브 변호사는 환자가 의료 시스템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법적 권리를 박탈당했던 오래된 불평등을 바로잡은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재판에 참여한 대다수 전문가 역시 강제적 치료보다 환자 본인 및 가족, 대리인과의 충분한 소통과 신뢰 형성을 통한 자발적 치료 참여가 장기적으로 훨씬 우수한 치료 결과를 가져온다고 증언했습니다. BC주 법무부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후속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히며 법 개정이 진행되는 6개월 동안 기존 정신건강 서비스는 차질 없이 계속 제공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BC주의 대표적인 전자음악 축제인 샴발라 뮤직 페스티벌이 끝난 직후 경찰의 대대적인 교통단속 결과 수백 건의 법규 위반과 약물 운전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BC 고속도로 순찰대는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샴발라 뮤직 페스티벌 기간 동안 총 601건의 차량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약 5만 명의 인파가 모인 이번 행사에서 과속 311건, 안전벨트 미착용 10건, 무보험 운전 11건 등 수백 건의 위반 사례가 나왔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축제 후 귀가 차량을 대상으로 설치된 두 곳의 특별 검문소에는 음주 및 약물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있었는데 그 결과 약물 영향으로 인한 24시간 운전정지 처분이 51건 내려졌으며 현장 정밀 검사를 통해 총 78건의 약물 운전 관련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운전자 상태 이상 및 차량의 심각한 기계적 결함으로 총 57대의 차량이 현장에서 견인 조치됐습니다. 경찰은 내년 행사에는 더 많은 단속 인력을 투입해 대응하고 대형 행사 참석 시 반드시 대중교통 등 안전한 귀가 계획을 세울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아진이었습니다.
9: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바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10: Train for careers in digital marketing, live-in caregiver childcare, supply chain management, postgraduate nursing, and more.
11: Sell College, empowering students towards a
10: study online or on campus at sclcedu.com.
11: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12: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13: 이북이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나 이남이 하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나 다 발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왜 통일이 안 되느냐, 통일의 이론조차 없느냐. 지금 70년 동안 통일 이론 하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통일이 목적이 아닙니다. 통일은 수단입니다. 통일이 수단이기 때문에 수단에 대한 공부가, 연구가 별로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목적을 앞에 갖다 놓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다름이 아니고 발전입니다. 발전, 디벨롭먼트라는 말을 우리는 별로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디벨롭먼트라는 말을 안 쓰면은 우리가 이 역사를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이 디벨롭되었느냐 한 이런 거를 디벨롭먼트라는 개념이 무슨 어떤 개념이나 하는 거를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벨롭먼트는 가치관이 있는 개념입니다. 말하자면 디벨롭먼트는 좋은 것입니다. 나쁘게 디벨롭먼트 하는 것을 디벨롭먼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growth, 그냥 양적으로 팽창하는 이런 걸 얘기를 하지. 디벨롭먼트라고 하면은 질적인 향상이 있어야 됩니다. 원래 이 디벨롭먼트라는 개념이 서구에서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생물학에서 나왔습니다. 올챙이가 개구리 되는 거를 그거를 성장한다고 하죠.

살이 찌고 커진다고 해서 개구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달걀이 뭐그 영양을 더 준다고 해서 병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병아리는 달걀에서 발전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질적인 변화를 의미를 합니다. 질적인 변화를 정당화시키기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학문적으로.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참 디벨롭먼트를 강의를 많이 하는 건 모르겠지만은 연구가 별로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디벨롭먼트는 질적인 변화를 의미를 한다. 그러고 질이 변화된 상태는 좋은 상태다. 바람직한 상태다. 그걸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전론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 이 발전이라는 것은 그러고 또 과정입니다. 발전에는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느냐, 그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발전이라는 것은 과정에 불과하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개념에 대해서, 발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발전을 정의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정의가 무슨 말인가 그걸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정의의 정의가 뭐냐? 이 과학 철학에서 거기부터 시작합니다. 정의를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느냐? 그거지요. 정의라는 것은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은 그냥 말이 단어가 그게 예를 들어서 무슨 주관적인 주체 사상이다. 그러면 주체 사상이라고 하지만은 그건 특별한 사상 체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래서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 하나하나마다 주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객관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객관이 없고 그 대신에, 주관과 주관이 모여가지고 합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합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발전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지요. 합의가 없는 발전은 북에서 자기들을 발전됐다, 남에서는 발전됐다고 하지만은 남과 북이 발전이라는 것을 서로 합의를 한 적도 없고 또 합의할 수도 없습니다. 남과 북에서 발전이라는 것을 한 가지 척도를 내놓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북에서는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들이 성취해 놓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하는 걸 얘기할 거고, 남은 남대로 말할 것도 없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자면 1인당 평균 소득률이나 무역량이나 무기의 준비 상태나 이런 걸다 가지고 발전이라 하겠지요. 그런 거는 이제 발전이라는 거는 공통성이 있는 주관이지만은 객관은 아니고 공통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전을 공통점이 있게 정의를 하는 그런 작업을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고 또 그런 학자들이 했는 것은 잘못됐고 잘됐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발전을 정의를 하며 추구를 해야 되겠냐. 그걸 이번 학기에, 이번 이 시즌 2를 저는 학기라고 그럽니다. 2학기에 했었으면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발전을 이제 아까 제 책을 소개를 했는데, Globalization, 그게 Blessing이냐, Curse냐, 축복이냐, 저주냐 하는 책인데,
저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기울여 가지고 쓰는 책이 바로 그겁니다. 예, 다 영어로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그래, 제 제목이라도 흘르고 좀 봐주시고 제가 될수 있는 대로 상식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나 그걸 교재로 해가지고 그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무래도 통일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매 시간마다 통일이 어떤 개념에서 통일이라는 걸 정확하게 볼수 있겠느냐 오늘 항상 명심하고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책이 세 파트로 세그 분야로 나누어졌습니다. 처음 그 타당성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영어로는 plausibility라고 그러는데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정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게 옳은 말이어야 됩니다. 그걸 relevance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relevance가 있어야 되고 또 역사적으로 그게 실현돼서

0: 도덕성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래서 이제 이세 가지를 각각 차트를 나누어서 그 책에 취급을 했습니다. 발전이라는 이론을 세 가지 큰 묶음으로 우리가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발전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나 어느 사회가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발전이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제일 질이 낮은 발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 미국이 하는 거 따라가고 무슨 중국이 하는 걸 따라가고 그래서는 발전이라는 개념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발전이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그 사회 문화 의식 구조에서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밝혀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통일을 하려고 하면은 더 발전된 상황을 우리가 통일하면서 만들어내야 되고 또 통일하기 전이라도 남과 북이 각각 더 발전한 상태로 옮겨지면은 통일하기가 더 쉽게 되고 더 바람직한 통일이 올 수가 있지요. 통일이라는 것이 옳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게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데 그것도 하나도 안 내고 그냥 A라는 나라가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런데 그 A가 더 발전된 나라니까 이게 발전이라는 건갑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봐서 바람직한 발전된 또 사회가 어떤 거냐. 그거를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남 하는 걸 따라가는 거, 그리고 뭐 돈을 많이 벌이면 좋다, 무기 많으면 좋다, 무슨 관료 체제가 잘 됐으면 좋다. 왜냐면 외국에서 그렇게 하니까. 자꾸 우리나라에 제가 한 번씩 가보면 제가 가장 듣기가 불편하고 제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선진국 얘기를 합니다. 선진국에는 어떻게 하는데? 그럽니다. 선진국이 누굽니까? 선진국, 후진국이 없습니다. 다 모든 사회는 발전 도상에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사회는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라는 개념은 온 세계 다양한 체제와 다양한 상황을 우리가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요. 발전 도상에 있는 국가가 모든 국가입니다. 미국도 발전 도상에 있고, 발전 도상이 아니라 지금 퇴보 도상에 있지요. 이런 거를, 그 과정이라는 그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맞고, 현실적으로도 타당성이 있는데, 도덕적으로는 정당화시킬 수 없는 그러한 발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민주주의적 발전이나 자본주의적 발전이나 또 사회주의적 발전이나 이렇게 보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인 타당성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도덕성이 결핍되어 있다 하는 그러한 이론들이 또 많습니다. 그걸 또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러면 바람직하면서 이론적으로도 설득력이 있는 그런 이론을 제시해야 됩니다. 제가 이 파트 3에서, 저 나름대로 우리가 제시하는 한 것이 그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간 중심이 돼야 되고, 이 사회 조직, 사회 제도나 정치 사상이나 이 모든 것은 수단에 불과하다. 무엇을 위한 수단이나, 발전을위한수단이자그럼발전이뭐냐발전된사회는인권이모든종류의인권이선양되어있는곳이발전된곳입니다그래서그걸우리가이세상에내보내야되는데그러한발전개념을발전시킨나라도없고사람도없습니다그저그지금까지인류역사에서나온발전론이랄까발전이론에서가장설득력이있는것은칼막서가제시한사회주의사상입니다그래서거기에칼막서거는도덕적으로는사람에따라다르겠지만은이론이논리적으로굉장히설득력있게만들어졌습니다그리고역사적으로어느정도다모든역사는아니지만역사적으로그걸입증할수있는케이스들이많습니다지금상황에서막세중을보면칼막서가살아있을때는그서구사회가아직그충분히산업화되지않았기때문에그노동계층이없었습니다그지금도노동계층은있지만은노동자들이세계적으로단결을하는그러한레닌이나칼막서의생각처럼그런징조는보이지않습니다제가미국에서발전론을공부를하는데막세중을연구할수가없어요그러니까소련에나중국에서나오는책같은건미국에도저히그래서우리는인간만환경에
1: This is CHMB AM 1320 Vancouver
2: 밴쿠버프레이저학만정이오는8월29일토요일캐나다플레이스에서연례폴데이를개최합니다캐나다무역을움직이는해운산업의역할을직접배우고체험할수있는이번행사는오전11시부터오후4시까지진행되며입장료는무료입니다온가족이함께즐길수있는라이브공연과체험형전시해양시연해운산업진로탐색프로그램그리고다양한연령층을위한즐길거리가마련됩니다자세한내용은 canadaplace.ca/polday 에서확인하세요
3: 듣고있나요라디오6
4: 지친그대꿈을꾸어요여기는라디오6입니다
0: 바람직하다꼭그사회문화의식구조에서바람직하다하는것을우리가밝혀주어야됩니다우리가통일를하려고하면은더발전된상황을우리가통일하면서만들어내야되고또통일하기전이라도남과북이각각더발전한상태로옮겨지면은지면은통일하기가더쉽게되고더바람직한통일이올수가있지요통일이라는것이옳게우리가도덕적으로바람직하게이렇게정의를해야됩니다이제그런데그것도하나도안되고그냥A라는나라가하니까우리도그렇게하자그런데그 A가 더발전된나라니까이게발전이라는건같다그렇게하면은안된단말입니다그우리나라는우리나라에서봐서바람직한발전된저사회가어떤거냐그거를우리가정립을해야됩니다그냥남하는걸따라가는거그래그뭐돈을많이버리면좋다무기만많으면좋다무슨관료체제가잘됐으면좋다왜냐면외국에서그렇게하니까자꾸우리나라에제가한번씩가보면제가가장듣기가불편하고제마음을괴롭히는것은선진국얘기를합니다선진국에는어떻게하는데그럽니다선진국이누굽니까선진국후진국이없습니다다모든사회는발전도상에있는상황입니다모든사회는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라는 개념은 온 세계 다양한 체제와 다양한 상황을 우리가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요. 발전 도상에 있는 국가가 모든 국가입니다. 미국도 발전 도상에 있고, 발전 도상이 아니라 지금 대부 도상에 있지요. 이런 거를, 그 과정이라는 그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맞고, 현실적으로도 타당성이 있는데, 도덕적으로는 정당화 시킬 수 없는 그러한 발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자유민주주의적 발전이나 자본주의적 발전이나 또 사회주의적 발전이나 이렇게 보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인 타당성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도덕성이 결핍되어 있다 하는 그러한 이론들이 또 많습니다. 그걸 또 한테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러면 바람직하면서 이론적으로도 설득력이 있는 그런 이론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 제가 이 파트 3에서 저 나름대로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 그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간 중심이 돼야 되고, 이 사회 조직, 사회 제도나 정치 사상이나 이 모든 것은 정치 사상이나 이 모든 것은

있는 것은 칼 마크스가 제시한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칼 마크스는 도덕적으로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론이 논리적으로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다 모든 역사는 아니지만은 역사적으로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마크스의 죽음을 보면 칼 마크스가 살아 있을 때는 그 서구 사회가 아직 그 충분히 산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노동 계층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노동 계층은 있지만은 노동자들이 세계적으로 단결을 하는 그러한 레닌이나 칼 마크스의 생각처럼 그런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발전론을 공부를 하는데 마크스즘을 연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련이나 중국에서 나오는 책 같은 거는 미국에 도저히 그래서 우리는 인간만 환경의 혹은 역사의 산물이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론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 모든 것이 역사의 산물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환경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생활 환경을 알아야 되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 사는 거나 동물이 사는 거나 식물이 사는 거나 환경에 적응하면서 사는 것이 생명체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처해 있는 역사에서 볼 때 환경이라는 것은 빠른 거죠. 자본주의가 민주주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발전된 환경, 또 사회주의가 주의적 공산주의가 발전돼가지고 한반도에 조선반도에 정착돼가지고 또 제대로 또 자기 나름대로 발전해낸 이런 모습이 지금 있지요. 그래 큰 역사적인 세계 질서가 서로 타당하고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한반도에 와서 지금 정착되어 있습니다. 이걸 옳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발전이라는 것은 이북이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나 이남이 하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나 다 발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런 수단으로 할 이념들을 다 수단을 하는 발전이 뭐냐? 그거 우리가 따져봐야죠. 그건 사람하고 관계를 시켜야 됩니다. 사회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인간 사회지. 인간이 사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그 인본주의의 핵심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철학적인 이론적인 그런 명제들을 제가 이번 이 학기는 수없이 많이 내놓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정치 체제는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붕괴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체제의 정통성이 붕괴되면은 없어지면 상실되면은 붕괴된다. 그럼 정통성이 뭐냐? 그렇게 따져 들어가야지. 뭐 경제가 어려우니까 망한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옳지 않는 경제가 나쁘면 체제가 망한다 하는 것은 잘못된 명제입니다. 잘된 명제는 최대의 정통성이 결여되면은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명제들을 이번 학기에 제가 강의 때마다 여러 개 내놓겠습니다.

0: 이 북한을 본다든가 북한의 변화를 본다든가 붕괴까지 포함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병인데 그 병을 치료해야 하는 치료를 고치는 의사들입니다. 의사들은 의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 면허증을 있어야 되죠. 그게 면허증이 있으면 면허증을 받는 거는 명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면허증을 줍니다. 그게 심리적인 명제도 있고 심리적인 사회적인 명제도 있고 또 이념적인 명제도 있고 문화적인 명제도 있고 사회 제도적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명제들이 있죠. 그 명제를 이번 학기에는 많이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다는 거. 인간은 상대적인데 무엇에 대해서 상대적이냐? 그래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게. 상대적인 존재다. 그거는 이제 이 세상에서 보통 기독교에서 그런 실책을 많이 하지요. 이 인간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적인 존재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가치를 인간한테 주었다. 뭐 그런데 인간은 철저하게 상대적입니다. 인간이 그 행동을 상대성 원리 가지고 인간을 보지 않으면은 행동이나 사상이나 모든 분야의 인간에 관한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인간이 어떻게 됐냐? 인간한테 환경은 다른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요. 다른 사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인권 중에 제일 중요한 인권 중에 하나로 제가 넣은 게 더불어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다른 사람이 중요해. 다른 사람을 나의 본질로 봐야 돼요. 그게 변증 사상인데 변증법 사상은 남이 나의 본질이다. 정반합인데 정하고 반하고 사이의 관계는 하나는 다른 하나의 본질입니다. 정의 본질은 반에 있고 반의 본질은 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과 반을 이걸 진화할 때에 이제 합이 되죠. 그러한 그 정반 합의 그 논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학도 그렇고 심리학도 그렇고 나를 연구하려면 내 아닌 사람을 내 아닌 환경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1: 다음은 문화공연 소식입니다. 올해로 제24회째를 맞는 한인문화축제가 올해는 조선시대를 테마로 더욱 풍성해진 공연과 체험은 물론 한국의 유명 아티스트가 특별 출연해 현지 사회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최 측인 한인문화협회는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이 한국의 역사와 고풍스러운 전통문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캐나다 다문화 사회 속에서 한국 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세대를 초월한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며 포부를 전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 경기 춤연구회를 초청해 정교하고 아름다운 한국 고유의 전통무용과 역동적인 가락을 선보이며 축제의 격을 높입니다. 이어서 한국 대중문화를 대변하는 메인 게스트로는 한국의 인기 힙합 아티스트이자 방송인인 딘딘이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며 재치 있는 무대 매너와 음악으로 밴쿠버 현지 팬들과 함께 축제의 열기를 정점으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무대 공연 외에도 한국의 맛을 선보일 푸드부스들과 다양한 로컬 상품을 만날 수 있는 벤더마켓, 한복과 놀이를 즐기는 문화체험, 그리고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패밀리 액티비티로 방문객의 오감을 만족시킬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TD, 재외동포청, 주 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 더 KTV, 버나비시 등 다양한 기관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제한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입장료는 전면 무료로 운영됩니다. 오는 7월 18일 토요일 버나비 스완가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제24회 한인문화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아진이었습니다.
2: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다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3: Train for careers in digital marketing, live-in caregiver childcare, supply chain management, postgraduate nursing, and more. Study online or on campus at sclcedu.com.
4: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5: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0: 알아야 되고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북도 알려고 하면은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 북과 관계하는 나라들을 알면은 북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북을 안 가봤기 때문에 나는 뭐 북한에 대해서는 별로 지식이 없다.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 가봤더라도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양상을 행동이라는 인간 행동이라는 것은 다른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인간 행동입니다. Interaction이 곧 action입니다. Interaction이 없는 action은 없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Action이라 그러면 항상 다른 사람이 관계가 됩니다. 중요한 다른 사람이 관계가 됩니다. 그 사람들을 연구를 하면은 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남북 관계를 봐야 되고 남북의 이질성을 이해해야 되고 그걸 극복하는 데 하나의 철칙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발전이라는 것이 잘못된 거 있고 잘된 거 있고 타당성 있는 거 있고 타당성 없는 거 있고 그렇죠. 우리는 타당성도 있고 도덕적으로 잘 됐고 한 것을 결국은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이 학기 끝에 좀 돼가지고 아마 학기 말 시험 같은데 내게요. 그래 학기 끝에 좀 하도록 하고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객관적인 진리가 있느냐 그걸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봐서는 그 학자로 봐서는 없습니다. 객관적인 진리는 없습니다. 다 주관적인 주장뿐입니다. 그러나 사회 전체로 봐서는 국가 전체로 봐서는 객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통일은 이건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투표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하나의 사명입니다. 소명입니다. 제가 상식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죠. 상식이 얼마나 중요한데 학자들은 상식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상식을 비상식적으로 복잡하게 만들면 뭐 아는 것 같거든.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학문이라는 것은 복잡한 현실을, 역사적인 현실을 상식화시키는 것이 학문입니다. 어? 내 이 밝은 방에 앉아있지만은 전기가 마이너스 플러스하고 붙여놓으니까 스위치를 딱 서로 붙이니까 불이 와요. 그래, 그래, 그거는 과학이 아닙니까? 내가 저기 가서 저리 하면 불이 온다. 하는 거는, 이제 상식화가 됐어요. 그 전기공학이 이런 게 다 발전되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상식으로 되어버렸어요. 이제 상식을 많은 사회가 더 발전된 사회입니다. 궤변이 지배하는 사회는 우진국입니다. 왜냐하면 상식은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가장 고급이고 가장 고차적인 업적이 곧 상식 생산입니다. 인민, 민중, 국민,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상식밖에 없어요. 궤변은 배우지 않았어요. 학교, 대학교 가가지고 첫날부터 배우는 게 뭡니까? 궤변입니다. 상식 아닌 것을 상식화시키는 게 아니고 상식을 비상식화시키는 것이 잘못된 학문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학교에서 45년 미국에서 가르쳤지만 들어갈 때에는 모든 것이 학생들이 상식적으로 보다가 내가 강의를 하고 나면은 비상식적인 질문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비상식화시키는 그 잘못된 학문입니다. 진짜 학문은 학문의 업적은 상식을 확장시키는 거라 상식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상식이 안 돼, 상식이 못 미치니까 해결. 우리가 상식화가 된 통일론을 설계를 하면은 저는 우리 1학기 때 상식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통일론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실현되기가 쉽습니다. 그게 상식적인 말이라고 해서 공중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저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상식에 도달해요. 상식에 도달하니까 상식적으로 되지요. 상식적으로 되면 모든 사람이 이해를 합니다. 그게 상식이니까 모든 사람이 이해를 하는 데서 이제 말하자면 대화가 가능하지요. 그래서 이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대화를 의미 있게 잘하는데 공부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니? 세미나를 그래가지고 이론 되지도 않은 중요하지도 않은 가지고 이론 도쟁하고 그렇지요. 논쟁을 위한 논쟁을 하고 그게 학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잘못 봤으면 역사라는 거는 이래놓고 보면 이렇게 보이고 옆에 가서 보면 저렇게 보이고 다 그렇게 주관적으로 다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서가 있는 곳에서는 역사는 이렇더라 하는 것을 내가 이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선 자리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앉아가지고 한번 같이 보자 이래 하면 골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관의 객관화랄까 그런 것도 우리 생각할 수 있고 정의라는 것은 그래 사람을 어떻게 정의할래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건 사람 틀림없이 동물이다 그런다 온혈이 있고 무슨 눈이 두 개 있고 두 발이 가지고 걷는다 그런 게 사람이다. 그러놓으면은 원숭이도 다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유독히 가지고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해야지 사람 아닌 거는 그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 않는 거는 정의에 맞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가 뭐냐? 두 발로 걷는 거다. 그러면 사람도 다 새가 돼버리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두 발로 하고 뭐 온열이 있고 뭐 이런 거 다 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걸 불이라고 그럽니까? 새 입을 그런 입을 가진 것이 새다. 그러면 새 말고는 그런 입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됩니다. 정의는 이렇게 하고 나면은 민주주의를 뭐다 그러면 뭐다 이 민주주의를 정의를 하는데 거기에는 민주주의하고 그다음에 이권이라는 그것을 붙여서 여기에 정의한 거 하고 정의한 것만 보면 아 이게 다른 게 될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라고 그래 보면 민주주의거든. 그거는 좋은 정의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적인 기술을 해가지고 정의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된다.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정의를 하고 해야지 우리가 따라가지요. 뭐 신련하든가 주장하든가 할 수 있지요. 그 민주주의는 뭐다? 그걸 뭐다고 쓴 걸 읽어보면은 다른 게 그게 들어오면 다른 거하고는 맞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 민주주의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세 가지 헌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궤변이에요. 그 세 가지는 맞지 않습니다. for the people하고 by the people하고 맞지 않아요. for the people은 어떻게 보면은 독재도 될 수 있고 전체주의도 될 수 있고 사회주의도 될 수 있고 자본주의도 될 수 있고 for the people. 그러나 by the people은 국민이 투표를 하고 어떤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국민에 의한 정치입니다. 국민에 의한 정치예요. By the people은 국민이 하는 정치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나 무슨 뭐라고 얘기할 행복이라는 개념이나 이런 걸 정의를 할 때 정의의 정의가 뭐냐 분명히 알고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과학 철학에 들어가면은 첫 시간부터 나오는 것이 정의는 어떻게 되냐 그리고 설명을 한다. 설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설명이 뭔지 정의를 해야 돼요. 그런 거 예측도 정의를 해야 되고 그래가 예측 그냥 하는 거 그 영어로 prediction 하고 forecast 일기예보를 하는 건 forecast라 하지 않습니까? 그 prediction은 학문에서 우리가 예측하는 거 미래를 예측한다든가 뭐 A와 B가 보태지면 C가 된다든가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6: This is CHMB, AM 1320, Vancouver.
7: The Vancouver Fraser Port Authority will host its annual Port Day on Saturday, August 29th at Canada Place. The community is invited to learn about the maritime industry and its role in moving Canadian trade. This free, family-friendly event runs from 11 a.m. to 4 p.m. and features live entertainment, interactive exhibits, maritime demonstrations, career exploration opportunities, and activities for all ages. Learn more at canadaplace.ca/portday. The Vancouver Fraser Port Authority will host its annual Port Day on Saturday, August 29th at Canada Place. The community is invited to learn about the maritime industry and its role in moving Canadian trade. This free, family-friendly event runs from 11 a.m. to 4 p.m. and features live entertainment, interactive exhibits, maritime demonstrations, career exploration opportunities, and activities for all ages. Learn more at canadaplace.ca/portsday.